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 세는도 류청 윤샹 류청 시르크트 신장을 크리간 시그름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주보간 돈지 다치라인 상드레신의 스플릿 바리프트 온데시키 다치비난 여우르파 스토브디케 의결할라시트룹 세는도 류청 윤샹 다치라인은 그석상은 0991 시그름이 얕다 얕미샷다 777게 텔레폰 끌음 맞사소라
1: 1774 Qatnash San'at Radiosu'nun programları her minut, her sekund sizge hangra. Programlarımızda siz ihtiyaclık kuşurla üzülmeydin. 1774 Qatnash San'at Radiosu her vakit siz üçün atraflık mulazimet kılıdı.

0: Tianxia 류청 바트라인 세노도 류청 윤샹 류청 시르크트 신장을 크리간 시그름 시키는 부연 Tianxia 라인도 살막지 보관 돈지 다트라인이 상대레스는 스플릿 바르프트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디케 의결할라시트룹 세노도 류청 윤샹 다트라인은 그석상은 0991 27 77 777 телефон қылып мәсәл сорам
1: 174 қатнаш сәнәт радиосының программалары әр минут әр секунд сізге аңыра программаларымызда сіз ихтиязлық күчірла үзілмейді 174 Qatnaş Sənət Radiosu hər vaqt siz üçün ətraflıq mülazimət qılır.

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 신장을 크게 한 시기름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드레신의 스프릿 마르프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도록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다치라인을 끄석성은 0991 시기름이 옆다 77다 777개 텔레폰 끌 맞사 소람
1: 브리즈 옆다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들이 her minut her sekund sizge hamra programlarımızda siz ihtiyaclı uçurla uzunmaydı 107.4 Katnaş Sanat Radyosu her vakit siz için etraflık mulazimet kılıdı.